불에 헤이로르 불에 헤이로르 불에 헤이로르 이끄네 왜 왕고니 무사고 이나 레레레 이때베 아 시때베 왜 이겼다 무사 사포 남바야 오여부 때 뭐냐